0: distinguished guests and delegates attending today's summit.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public service media of the Maldives and the AIVD's secretariat for successfully organizing this summit. On behalf of the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 Commission, it is a great honor to take part in this meaningful handover as the host country of the next year's summit. The year 2027 will be a special year,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broadcasting, as well as AIPD's 50th anniversary. Today's handover marks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as we carry forward the achievement of today's summit and begin preparation in earnest to prepare next year's summit to be held in Korea. The Korea will work closely with the AIPD's secretariat and the AIPD's member country to prepare next year's summit with great care so that it may become a meaningful platform for media cooperation across Asia-Pacific region. I now invite you to watch a welcome video message from the chairperson of our commission. Thank you.
1: 제21회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 참석하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이번 서밋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몰디브 주관기관 PSM과 AIBD 사무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제22회 아시아 미디어 서밋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7년은 한국방송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아시아 미디어 서밋을 개최하게 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디어의 경험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한국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On a small peninsula at the eastern edge of the Eurasian continent lies a nation forging its own path. A nation that has overcome adversity through relentless growth. The Republic of Korea.